0: 하고 비아말 하반년이 쌍수동
1: 하인이
0: 사다
1: 하인 하인
0: 선지송
1: 아우 아우
0: 아부도 하함이야 그래도 비니 살지 백미 탕부
1: 아우 응이 탕
0: 아우 응이 승 아 하함이야 그는 꼭 그래 바로 사이 사이 클라이 그 함께 전화 난다
1: 아우 아우 너무
0: 응은이 난거
1: 아우
0: 제가 사건 피지컬 멘텐 하니
1: 아우 아우
0: 다음으로 그것도 좀 진이 버럭으로 제가 사문 능몽 그방 공 케미컬 왜 망을
1: 쓴다
0: 님 이렇게 좀 되게 좀 사본 버럭나 아버 제 사문 아 케미컬 니 사문 망을 쌓이마동
1: 아아
0: 사문 뭐 신의 자보
1: 아오
0: 아버 스팟 삼이 망을 삼이 왜 베르마로 쓰나마니
1: 너희 다크 엄리증 기사마던 라그라시나이 님도 문티샤 꼭 사람 생각해 그런 게 많아도
0: 더더더
1: Malay hambai. Nafari kita tahu tibuk sungceng. Tabuk serapsa. Kesara hai ni korang kena panda pasing thalain. Awan nampura hai ni hai ceng. Awan nolok sung kerang life finai. Kena itu di shalkama panda FM ujian ta sarasa point talk megahertz.

0: 아직 심샷 내사들 보기 시크리나도 빈도 안 놓고 나기 아니 밀리나 이 드라마 기술도 고민 안 믿을까 아니 랑 몸기 이제 오버스타워 정말 야보 오버스타워 이제 그러면 아우 봐야 되지 그러면 이제 삼장 그냥 내사들 뭐 그냥 말해 못 보겠다 나 그걸 해비시면 아니 무슨 어느 뭐 아니 너 아니 무슨 바뀐지는
1: 라이트
0: 아서 뛰는 해수는 가미나 아닌 말만 했기도 아니 운동자 사업 운동 동호냐 뭐 보셨다 했는 조직해서 가이네 뭐가 아무리 아니 먹을 비자 먹을 뭐 에몬 뭐 사서 그렇게 앞으로 뭐 아플라이 그 무슨이 플라이네지 언더가 언더 거만 뭐 보사 오케이 인타가 자그는 한 더커나 당연히 바스 도모션은 뒤탄은 먹을 아니요 벌었습니다. 공주 오실 거면 큰가 양니까 공주 오실 거야. 이때 말좀 되게. 공주 애들 공주 미친니까 그만 가이 공주 미치로 미니에 타봐. 그나 올 그나 올도 감고 그나 올. 뭐가 뭐 감고 누구 좀 버티어로 보이만어. 감고 그런 사람 좀 뭐. 아 말이나 이번에 랑 너무 걸어 가이 좀 나한테. 아마 오늘 그때 그런 게 삼단 같은 거 나한테 사대 보고. 보이다 그랬나? 아니 미셸 그랬다고 상상하게 아니 지금 바보는 노바슨 사투나 보러도 오자. 그 반반도 띵띵 뭔가 오든. 지금 바보니 놈이 그 지금 사자 돈으로 태워보는 말이 그렇냐고. 그런데 조사비 타면 꼭 생각해요. 이제 두전 담리 두전 삼주 그러게 바보는 놈이 아니 미셸 그 아니 놈 아니야. 그러기니 보러 아버 아니 안 팔리는 이런 말도 망했지, 아무 사람도 망했지. 아주 지금 어버스터들이다. 뭐, 뭐가 봐야 그 자체가 자꾸 무슨 감각 같은 것들 안 보는 건 뭐니? 아니, 자꾸 무슨 뭐 뭐 아니 그건 무슨 뭐 자꾸 내사들 뭐, 뭐 미리 해야든 뭐든 그랬다. 아마 그것도 무슨 꼭 사와, 이번에 랑마 걸었던 거 한데, 그시가 이번에 사무무 그래야 다 동네 사무무 그래야지. 아, 원금이 8천엔 만에 안 보여.
1: जन जे जराव तंखन नंगो आ जराव काम करन तंथगे तंगनानी आ ककनबो छालै तंगो फारिक हायन हाय करन लेना हेलो
2: हेलो

하방님 버럭 바이똥 간게 학살리 똥난 무증이야. 가나오망 똥난이 무증우. 피야. 하방님 버럭 바이 말레카 한게 그방 막곡 사나니 보보노 사나니 뿌이라 보보 바이 쨍나니 아보 보고이 탕우. 나식 맘마망 너 카풍이 탕우. 먹을 바이 먹을 니 곡 살레이 마오 곡 타이 그마오이 탕우.